0: 엄마 대우세요 장가를 잠보 마간다 르드르브라레 브레쇼 자이브레쇼 맞고 졸레 강가다람 레마다나레 아르테우 장가를 거리다 반내 강가다람이 잠시마로 드람바 주마디미 자남 갈래에 가세버리나 담
1: 자이 샴보
0: 자이 샴보
1: 자이 샴보